唯有牺牲小我，保住大我，等我揾个好地方啲先。我唔得唔得，呢边有个小朋友，嗰边有个阿婆，呢度只猫喎，你唔知啦，就呢个车顶啦。哎呀，人生碎骨真可怕，嗰个猫物攞命。